0: 그때 우리 인대시에 구하던 던데 캔카종이 라키에 걔네 내고 전전이 알레 그런디 호 나디 지레다 그와 그리지 하는 대시라 준디 사탄 데는 카르크다 시칸디아 퀸테우니 그와 그리지 칼로 데우진 다이 초르센 파드머텔레 다 시칸디 호는 데니 데모다 쯧돈 해건데 파다 우리
1: 카 로타가 또 최고네 이 데라고 니레 카야 잔니 오기 최고 기조래 자기 자기 레기디오 모군데 에지라 두 살로고체 칼 게슈아 가모체 쿠아 세우키 베타 이테즈르티에 일단 지휘 카에 가란다 요나 나나타네 슈카토나 안타로체 칸디오나니 지신 나고체 슈칸디아 시운코겐데 칼 칸디오 카 칼라 아고티 하고티 지다이티 레투핫 아고 Hier tegen uns schaut Leotene, die Overdosis, die Katja. Sie lautet, dass ein Deutscher Name zu kann die. Du, der soll dann sein. Sie kann dir sich die Lege, also die ich habe, da und ich lau, Katja, ich habe ihn. Kann ich so haben, gut sein, die. 다게 나게 이네 다게 과장다 다게 야신이 신이 추리지라 고침을 차야게 내가 간디야 시용 고건데 어디라이티 지레 세 모세는 송가 메타트나 송게 메타스트는 데이던디 다신아 송구리아티야 이따가 가고 고찬이 가고 과정 다 간디고 가이 뒤가 가게 뒤 가고 안아지를 뒤고 와야지를 뒤가 되지 간조다 신도스테 켈라기 간디기 콘트레자트 나란다 이 간디기 조스테 켈기 간디 후리래 카운데쇼가 가 가운디고 레송 주어 카 가버먼트가 삼바우트레라 뒤에 간디아시 송버가라이타 뒤게티에 윤나가 나네 고초전 들이카 윤나다 참나고체 이고체 아따는 나네 컨슬링 업 간디아 시온 고겐데 칸 나네 고곤 데란디오 뚜테 고첸다 타고체 키스테 간디다 오늘 저하고 이래 나야 시 간디오 나지 시신 데 좋아나 온다에 카티아 시다 떡고 이신 콘타과 된다신가데 신나게 때리 오겐데 콘타자고 인간디레카 요온다타게레 엘레라 세베 벌어센다고자 요오겐데 안디오 투살로즈는 주 키스 보내자고 이래 칸다호 인샤데 때가 엔나센디레카 뭐야 저지티 아 시간 뛰는 고생들 하고 이야기 꾸며간 대신 하고 한 뛰어 가라가다고 뛰어오고 이질아 동기다 신년대가 전해져 신이가 노시옹다의 대지를 뛰한 대신 내원다다서 시라무 고생들 한 뒤에 사무사 신년대 리아성 뛰어 세다피아들 리아라 키 내가 우리 사람들 같은 다른 동사나 시 짜고 인생 공대에 다고 인한디 이라 카다 사우레데 칸디오카 뭐야 저기 티 혼다 주야 저기 티가 티슈트는 사긴 디니케 세네 라고 오나니세 칸디오 나네 주키 디칸디아 시용을 됐다고 그랬는지 라 키용오겐데래 나이티 칠레 세티 둘라사 조인 데게나 티야 아티움 데게나 한디 테오 빌레지 나이티 키간데아 시온 디레 카 시야데 토 혼디 오키 베타 히트네 토리 라레 카 그라기 테신 카 타게 니 카게 키간디 오카라 오네 줄라 테히 신나 온 테티 콜라이게 데타 카오티야 Tula se chauti, 간디아 시작에 대고 완전히 내린 수위지요. 키티 간디아 시라서 키 간디아 시라서인다. 이주시고가 울리에. 일단 간디아 시라고 공고자전 기가 아 통한 고전 되니래가 호. 나는 카카라 가지고 계신 호. 가고 기가 가고 되잖아요. 일단 캬 我说你这样我看你看到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
0: Not that I need a okay, such a good thing. I'm not sure I'm going to tell her that.